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겪으신 안타까운 사건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놀라운 지혜와 권위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0: 행하시니까 교황 고향 사람들이 처음에는 매우 놀라워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저런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지? 다 뭐지? 근데 그 경탄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예전 자신들의 기억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을 떠올리죠. 그래서 저 사람 목수잖아. 마리아 아들이고 형제들도 다 내가 알고 있고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못마땅해하죠.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자렛 사람들이 보인 이러한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편견 혹은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을 내가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오만함에 사로잡히면 그 대상이 가진 현재의 새로운 면모나 내면의 본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하는 깊은 눈먼 상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모가 내 자식을 너무나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죠. 근데 알면 알수록 너무 모르는 게 자식이잖아요. 이러한 심리적 왜곡은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와 가정생활 안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 배우자나 자녀를 대할 때 내가 너를 키웠으니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뻔하지 뭐 하며 내 좁은 생각의 틀 안에 상대를 가둬버립니다. 그 사람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생생한 모상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내면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채 과거의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에 가둬두고 평가절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나의 눈을 가렸었는지 깨닫게 되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절대적이라 확신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다양한 삶의 질곡 속에서 우리는 바뀌지 않으리라 여기는 것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고인지 뼈저리게 깨닫곤 합니다.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체험과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기질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격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처음 지어먹은 마음이 지금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비교가 되고 판단이 될 때 우리 생각의 흐름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익숙함의 함정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을 갖기 쉽습니다. 기도해봤자 내 삶은 늘 똑같아. 성경 말씀은 매번 듣던 익숙한 이야기지 뭐 라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성서학적으로 믿음이란 내 이성과 경험의 안전한 틀을 스스로 깨뜨리고 매순간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를 향해 나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는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인간적인 계산과 지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재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도 은총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비극을 맞이했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고 생생히 전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은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거룩한 상호작용의 신비입니다. 내 마음이 편견과 오만으로 닫혀있으면 하느님께서도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영적인 공간을 찾지 못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 존엄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린 관계는 없는지 가만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의무적으로 바치는 기도와 미사가 영혼 없는 지루한 의식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나요? 내 좁은 고정관념과 편견의 집 밖으로 과감히 걸어나와 매순간 나의 일상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신비를 발견해봅시다. 내 마음의 문을 겸손히 열고 타인과 하느님을 새롭게 바라볼 때 주님은 굳어버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기적의 꽃을 다시 피워주실 것입니다. 편견을 깨고 신비로 나가는 은총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
1: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을 희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들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더 고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피어나리라는 희망과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희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감이며 자비롭고 위로우신 하느님과 결정적인 대면을 갖는 때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도서출판 여백에서 펴낸 최인호 작가의 책 인생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부분 발췌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2년 전이었던 1950년 7월 우리 가족은 출애굽을 단행했다. 모세였던 엄마의 지휘 아래 큰 누이를 비롯한 여섯 가족들은 숨어 지내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서 청계산을 향해 출발했다. 그때 나는 5살의 어린이. 불과 며칠 동안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난 출애굽기와 같은 40년의 고난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숨막히는 탈출 과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룻베르구의 한강을 건넌 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펼쳐 물을 가른 모세의 기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인이 피난 가구 없는 빈 집에서 엄마는 우리들을 위해 밥을 짓고 모기장을 쳤다. 밤새도록 쌕쌕이 소리가 나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쿵쿵 폭발음이 나도 나는 내일이면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마루를 구르며 세상 모르고 잤다. 다음 날 일찍 아버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아, 그 무덥던 긴 여름날. 햇살은 눈부셨고 길은 가도 가도 끝없이 옥양목의 빨래처럼 펼쳐져 있었다. 더위를 먹어 배는 남산만큼 튀어나왔고 머리에는 헌데가 나서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 더위쯤 대수랴. 나는 기억하고 있다. 법조인의 신분을 숨기고 전란을 피해 미리 피난 와서 수염을 기르고 밀짚 모자를 쓴 농군 모습의 아빠가 성황당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미친 듯이 뛰어나와 맞아주던 모습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출애굽은 끝이 났고 그해 여름 한철을 청계산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요즘 나의 화두는 바로 이 5살 때의 기억이다. 나는 그때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로 무더위와 부스럼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전쟁의 공포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고개 하나 넘으면 아빠가 있다는 말 한마디만이

생명이요 힘이요 구원이었다. 나는 물론 알고 있다. 내 인생의 고갯길 저 너머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하느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의 어른인 나는 5살의 어릴 때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미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 67의 나는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졌을지는 모르지만 5살 철부지였던 그때의 나보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게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님, 워즈워스의 무지개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머물기를 비오니. 주님, 워즈워스의 무지개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머물기를 빕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마지막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바오로시 봅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쾌엘 작품으로 158번에 있는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신영욱의 목소리입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엑솔타테 유빌라테 계열 작품으로 158번에 있는 곡 알렐루야 감상해 보셨습니다. 네,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샤를르 구노 작곡의 성녀 체칠리아 장음 미사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이죠. 상투스 거룩하시도다입니다.

0: 카톨릭
1: 방송.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illlife.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가 고 이태석 신부 요한 세례자 살레시오회 1962년에서 2010년과 관련된 글과 강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은 책 이태석 신부의 향기 352조 2만원을 발간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동생인 이태선 베네딕톡 씨가 엮고 윤민구 신부 도미니코 수원 교구 성사 전담과 감수를 맡은 책은 이 신부가 가족에게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강론과 인터뷰 등을 실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은 이 신부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성품과 태도로 살아왔는지 보여줍니다. 증언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이 신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음악적 재능을 발휘했던 학창 시절부터

때부터 사제와 의사가 되는 과정, 대장암 판정 이후 투병과 선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삶의 여러 장면도 담겼습니다. 책에는 이 신부의 생전 목소리와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악보 등을 접할 수 있는 QR코드도 수록됐습니다. 그의 생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연보와 다양한 사진 자료를 더해 이 신부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ANZ 뉴질랜드 최신 부동산 포커스, 프로퍼티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반 들어 주택시장이 둔화됐으며 특히 투자자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중반을 거치며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주택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NZ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투자자들에게는 다가오는 총선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노동당은 집권에 성공할 경우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당은 또한 투자자들이 세금 계산 시 대출 이자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다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토지세 도입을 지지하는 Opportunity Part는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자극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Z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부 매도자들 역시 잠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매물을 보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 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ANZ는 올해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2% 하락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으며 내년에는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물량이 최근 주택 건설 붐 이전인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는 가을 동안 급감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5월에 신규 주택에 대한 건축 적합 증명서 CCC를 969건 발급했습니다. 이는 4월보다 8.7%, 작년 5월보다 26.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는 2023년 말 월 1,900건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올해 3월에는 1,327건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침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4월과 5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발급된 CCC는 13,663건으로 2024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기록된 연간 최고치인 19,560건보다 30.1% 감소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는 최근 주택 건설 붐이 시작되기 직전인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병원에서 24년간 근무한 한 소아외과 전문의는 과도한 업무로 운전 중 두 차례나 잠이 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를 겪은 뒤 2022년 호주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소아의료체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과 전문 진료 체계 미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뉴캐슬 병원에서는 더 많은 의료 인력과 체계적인 고위험 임신 관리 덕분에 미수가 중증 사례가 크게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도 소아외과를 비롯한 각 전문

분야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춘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연사 예방과 아동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전문의는 뉴질랜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호주보다 훨씬 높으며 매년 100명 이상이 호주에서 태어났다면 살 수 있었을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아동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5년 와이탕이 데이 당시 연립 정부의 트리티 프린스플즈 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뉴질랜드 국방군 NJDF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데이비드 시모어 액 대표, 신디 크로 총독의 긴급 대피를 위해 대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와이탕이에서 시모어를, 공군은 아카로아에서 럭슨 총리와 총독을 각각 헬기로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했으며 작전 비용은 약 4만 4천 달러가 들었습니다. 실제 대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큰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모어는 당시 방탄 차량을 이용할 정도로 신변 위협을 우려했으며 갈등의 원인을 테파티 마오리가 조장한 분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파티 마오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대규모 히코이 모테 티리티 시위는 체포자가 한 명도 없는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치인을 겨냥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경찰과 의회, 경호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 사우스랜드 인버카길 인근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전력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지, 기존 전력망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계 다타그리드 뉴질랜드가 추진하는 이 시설은 완공 시 최대 1기가와트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뉴질랜드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에서 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도 신규 데이터 센터가 풍력, 태양광 등 추가 발전 설비를 뒷받침하는 전력 구매 계약 PP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NJ First는 데이터 센터가 장기적인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은 만큼 전력난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데이터 센터가 단계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가 전력의 6%를 소비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정적인 신규 전력 수요가 확인되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호주는 최근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발전원 확보와 전력망 연결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을 했으며 전문가들은 뉴질랜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주거용 태양광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업계는 설치 속도가 빨라지고 가정의 전기 요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여러 기관의 승인과 반복적인 현장 방문이 필요해 설치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소비자의 태양광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 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고안에는 전기 안전 규정과 건축 관련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간 간 중복 심사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소규모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승인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치 비용과 행정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 더 쉽게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속초 네오신부입니다. K-문화와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 또한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성장 이면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이웃들,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자살 예방과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손민성 본부장과 함께 국민 생명을 지키는 자살 예방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현재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송민서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뭐 국무조정실 하면 아 국무총리 사나이구나 알고 있긴 한데 왜 그 단체 이름에 범정부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1: 사실 그 범정부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직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네. 그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모든 자살 업무들이 기존에는 특정 부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보건복지부 단독으로는 처리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보다는 좀 더 많은 부처들이 손을 합쳐서

0: 힘을 모아서 정부를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범정부 조직으로 새로이 총리실에 산하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누구의 특정 그 부처가 아니라 예. 좀 더 이제 더 크게 보고 만들었는데 생명 지킴 추진이에요. 사실 이 보통은 여태까지 그 자살 관련된 자살 뭐 막 쓰긴 하는데 생명 지킴 추진 그것도 추진을 해야 돼요. 막 이름을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 아, 목표 지향점이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자살을 예방하겠다는 거는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 돼 버렸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뭘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생명 지킴 추진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0: 사실 저희 본부가 작년 12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1: 아.
0: 근데 12월 24일 날 출범할 당시만 해도 자살대책추진본부라는 이름하에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뵙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중요한데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그걸 아예 적극적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총리님께서 따로 그 말씀을 주셔서 생명 지킴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 또 그런 목적에서 이름을 짓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식적으로 생명 지킴 추진 본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 사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봤을 때 뭐 예. 상대방한테 얘기하거나 뭐 얘기할 때 그 뭘 목적을 한지 알긴 했지만 그 대부분 그때의 목적들이 예. 대부분 뭐라 그럴까 이름에 나오긴 하는데 예. 좀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면서 뭐 이런 성폭력 예방 뭐 이런 표 그러니까 뭔 너가 뭘 예방한지 알겠어 근데 성폭력이란 단어를 쓴다든지 뭐 약간 직접적인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점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바꾸거나 그럴 때 좀 긍정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 좀 쉽지 않은데
0: 예, 예.
1: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처음에는 뭐야? 뭐 하는 데야? 생명 지킴 너무 유치해. 아니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뭐야? 하지만 그 얘기를 계속 상기시켰을 때 아, 뭘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아, 뭘 또 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건 기쁘게 라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0: 예.
1: 사실 그 벌써 12월 달에 됐다고 하면 지금 벌써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지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0: 그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정부 내에서도 특정 부처가 할 수 없어서 범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 자체가 그렇게 썩 그 쉽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가 보여질 수 있거나 이런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 24일에 저희가 출범하면서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일을 하든 얼마나 노력을 하든 아마도 사람들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 있다. 더불어 너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살이 줄어든다라는 확신도 아마 없을 수 있고 설령 자살이 줄어든다고 해서 너희가 이랬다라는 건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길을 꺾는 말이기도 한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한 5, 6개월 동안 한 건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한 명이라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들 이제까지 거의 한 20여 년 동안 해왔는데 뭐 큰 성과가 나진 않았지만 어쩌면 자살이 크게 늘고 있지 않는 것 자체도 이제까지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간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렇게 정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좀 자살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야 하는지 앞으로 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가는 단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0: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책이 있으시면 찾아가서 듣고 또 배우고 또 답을 구하는 그런 단계 있습니다.
1: 네. 아까 전에 국무총리 가 얘기했던 예. 그 뭐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예. 눈에 띄지 않는다. 어쨌든 예. 그 얘기 듣는 수가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안기본가? 약간 아, 음지에서 일한다. 약간 근데 우리 일에 뿌듯함이 있다라는 그 얘기처럼 예. 어떻게 보게 되면 반대로 얘기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누군가한테 안심을 준다는 것이 그게 뭐. 때에 따른 감시의 눈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랬을 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재밌게 놀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저기서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못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몸으로 느껴지는 눈에 예. 보이는 걸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예. 이거에 관심이 좀 있구나라는 걸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살에 대한 얘기가 조금 뭐랄까 위시됐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국무회의였나 대통령님이 얘기하면서 자살을 언급하면서 예. 거기에 이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저출산도 였고 하면서 어떤 아 그걸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이재명 정부는 생명을 좀 하는데 그 중에 좀 자살 쪽에 조금 좀 관심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예, 그 사실 그 저희 본부가 출범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도 6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했는데요. 그 사실 저희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는 각종 법안을 비롯해서 국가의 최고의 그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과 총리가 모여 앉아서 정부의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논의가 되지 않거나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안건들은 잘 논의가 안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처음으로 주최하신 국무회의에서 아무 안건이나 노이즈 문제 없었던 자살 얘기를 문득 꺼내시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이 높지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셨고요. 그 이후로 정부 내에서 벌어진 거는 기존에는 아마 이 정도 규모의 자살 관련된 조직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24일 출범할 당시에 정부 부처로서는 실인데 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40여 명 규모의 7단위로 출범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자살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들이 거의 뭐 한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요거를 두 배 이상 지금 늘려서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숫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현장에서 자살을 실제 다루는 그 업무를 하는 자살예방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두 배 이상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한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제도적으로 사람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제도나 사람들, 인력,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실 그 뭐 여태까지 자살 예방이라고 예. 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그 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직장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게 교육 위주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 이 자살률을 잡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교육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살 예방하는 이제 전화 같은 예. 것도 있죠. 그 전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상담 업무보다 그 상담사들이 되게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왜냐면은 뭐 낮에 전화하시는 분들보다는 예, 밤에 막 전화하시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그래서 그 상담사들하고 얘기를 보면 제일 꺼려하는 주제이면서도 제일 뭐랄까 좀 피로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렇게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예방 교육이나 또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 대상자들이 그런 것들이 좀 높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 사실 그 교육 예방 측면에서.

0: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가시적인 성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주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을 통상적으로 받으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취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할 때 네.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게 한 번도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위험한 신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이 자살을 하지 않게 도와드리고 아니면 사후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힘들 때 그다음에 본인이 어려울 때 본인이 자살이 충동이 있을 때 주변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터부시 되지 않는 문화가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그런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고 자기는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도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리는 네,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거절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어렵게 얘기 꺼낸 게 거절을 당한 경험이 생기게 되면 다시는 그 얘기를 못 꺼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교육이 약간 이제 의무화는 되긴 했지만 어떤 학교에서 같은 경우 직장에서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들어서 한 시간 동안 그냥 흘려보내는 심지어 뭐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잘 안 본다.
1: 그렇죠.
0: 심지어 학생들이 전혀 집중하지 않는 시간, 뭐 시험 끝나고 아니면 점심시간 이후에 이럴 때 한두 시간 잠깐 보는 거를 의무화로 때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교육에서 제가 꼭 학교나 직장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어떤 얘기를 우리 듣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뭘 안 해줘도 되니까 들어만 줘도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란 것만 계속적으로 알려드려도 우리 자살 예방 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이제 교육 관련돼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인터넷에 흘려보낸 이전 형태의 교육 말고 좀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의미가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조금 더 개선을 해본다면 어쩌면 교육의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화 같은 경우도 너무 제가 얼마 전 지난번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물건 살 때도 똑같지만 너무나 큰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갖고 상담을 받아보려고 그것도 너무 몰린 상태에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입니다. 통화를 연결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상담하시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이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의 위안이 되드릴 수 있고 위로가 되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 어떤 업무적인 여건이나 인력 이런 환경들이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여건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명감, 보람감이랄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그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 우리가 얘기하기 꺼려하는 분야, 의도적으로 피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지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분들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어떤 업무 여건이나 환경 좀 최대한 좀 많이 개선을 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사실 이게 약간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이제 뭐 교육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되게

0: 일구식으로 많이 맞긴 하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게 안 예. 되는. 그러니까 예. 꼭 강해해야 되는 예. 그런 문화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안 요새도 유행인 MBTI를 해도 사회생활 할 땐 E 성향이 좋은데 I 성향인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가 E를 키워야 돼.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누구한테 약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원래 우리 인간은 약해.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라는 것만 인식하면 되는데 잘못되게 너 약하지? 이용당한다? 약하지? 너 배신당한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이 약함이라는 것이 작용돼서 사실 그 문화만 바뀌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손을 잡아주고 아 너를 아까 얘기했던 상담하는 사람 야 이렇게 너를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 너가 손만 뻗으면 다 잡아줄 거야. 라는 그것만 바뀌어도 되는데 예. 사실 그 문화가 참 이게 어느 순간에 고착이 돼버려서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천명지킴 프로젝트라고 네네.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이제 어떤 마음의 안전망이랄까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그런 어떤 문화나 인식 개선을 좀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는 데 대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통상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보이면 누구 말에 의하면 뭐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물고 뜯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지도 않은 짓에 대해서도 몰아가서 또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역량과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고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교육이라든지 문화의 인식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 언론이나 방송 쪽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그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묘사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어떤 가상의 공적을 만들어서 그걸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요새가 아니라 저희가 출범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그 대상 그룹 중에 하나가 연예인 부분도 있는데 연예인분들 관련해서 이제 그분들이 미치고 있는 사회적 파장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 단체라든지 뭐 각 그 대형 기획사 어떤 그 대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상담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연예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분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프레임 씌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떤 측면에서는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공격과 프레임에 의해서 몰려가는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몰려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 우려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아마도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단시간에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선 바뀌고 나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자살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어떤 노력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당장은 안 나고 음지에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그 생명은 사람이다 해서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런 얘기를 음지에서 일하면 안 되고 음지에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들어주셔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0: 저는 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없는 마음이 아닌데 예. 30년 전만 해도 제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게 굉장히 정스럽다. 라는 것이 다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면서 되게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과자 광고도 할 정도로 했고 요새도 가끔씩 이제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시골 가가.

0: 가지고 하는 거 보면 막 이게 정스럽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불구하고도 안타까운 거는 그 정스럽다는 그런 말표는 어느 순간에 이제 상실되어 있는.
1: 예.
0: 그러던 그러니까 없는 거를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원래 우리 있었어 우리. 예.